덜먹아제노 혀판스보다서의 아이소공리브사를 항아서를 쏨다. 히보다 아이클레아 통과소메스탄 무조에테나 소딘와스. 아이콘 라비아 라디오 사른 104.8 FM 히 랑랑알지니.